호갱아 뭐하라 기타쿠 다머리 기타가 가리코 오테리키 우쯔마리 아무리코라 파파레치 후이마치 카후이 기티똥어 데라 파파레치